0: 지금 들지. 그러면 뭐 좋았으면 뭐 하시지?
1: 번도 입을 때가 있지.
0: 그러면 그냥 없을 때가 있지. 네, 들지.
2: 그럴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